아내 때도 와래 린튼 매 고난한 또거라나 야카로고 이런 나라타이 연 메오리 FM 89.9 야쿠아타로 인카이나 건두와이와 연 메오리 FM 89.9 대인가 봉아요 고나 메오리리키 맨 때때기로 이나는 와케니 걸어왔나 고스방암 이나는 때 타메아로안 나이난 남다베사이요 야쿠아우안 코에네 더 고스마하니 게임 수사키 또연 가와이나나페 안 토끼 게 니파라이나 난데 땡아 봉아요 베네다고 코타베나 벤 까사롬